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이 미국에 제안한 새로운 14개 항목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깊은 타스님 통신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증,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을 포함한 14개 항목을 이란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이란 국영 언론은 3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회답했고 견해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측이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SNS에 이란 측 제안과 관련해 곧 검토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이 SNS 투고에 앞서 기자단이 공격 재개를 묻자 말하고 싶지 않고 그들이 예의상 벗어나거나 나쁜 일을 벌일지 지금은 지켜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밝힌 회답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답을 받은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점입니다. 한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석유 생산에 대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봉쇄 조치로 인해 조만간 석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생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을 유도해 철수시키기 위한 절차를 현지 시간 4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하고 그 대상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 출신의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이 절차는 인도적 조치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과 기업,

0: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석유 수출 기구 OPEC 플러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7개국이 3일 온라인 회의 후 성명을 통해 6월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 배럴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5월 1일 OPEC과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UAE가 빠진 7개국의 생산량 증산폭은 5월에 20만 6천 배럴보다 줄어들지만 7개국은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평가해 가겠다며 산유국끼리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모양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증산도 해협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0일 뉴욕 원유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로 인해 국제 거래 지표인 WTI 선물 가격이 한때 약 3주 만에 높은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상승해 원유 급등이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일본, 중국,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려 이란 정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결속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일중한 3국과 아세안의 재무상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과 공동의장을 맡은 일본의 카타야마 재무상은 첫머리에서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각국으로부터 경제의 성장 둔화 리스크와 원유 가격의 급등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가속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시됐으며 일본 측은 지난달 표명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조달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 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이 정리돼 다국간주의를 견제하고 지역의 결속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진행돼 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실시했지만 아시아 각국에서도 통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명에서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 등에 따른 리스크를 계속 주시하고 국내 사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이 케냐에서 아프리카 정책 관련 연설을 통해 다카이치 수상이 발표한 바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 아래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실현과 성장의 선순환 등을 목표로 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3일 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 정책과 관련해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모태기 외상은 다카이치 수상이 2일 발표한 바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율성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해 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시대에 새로운 경제기반 강화 등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실현과 성장의 선순환 등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계승해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개최하는 TICAD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로 진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아프리카를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하고 미국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 내에 남아있는 선박이 하루라도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일본 시간으로 3일 새벽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습니다. 양측의 전화회담은 올해 3월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아라그치 장관으로부터 미국과의 논의를 포함해 현재 정세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휴전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조

기에 재개돼 최종 합의에 이르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며 이란도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페르시아만 내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라도 빨리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임주희,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4: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 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 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2: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을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5: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탁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7: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 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